0: 그룹목선은 남이 두던 따고나 산책살이 이소 공으로 타니 산책살이 되나고 진간 제대나 그 사실 이토나 두에 대롱그 심케티 진도야나 이나 그룹데 아나마나 그룹 저통 디 삼바다 우리데
1: 一住就是二十年，冉嘎一家逐渐适应了这里更为复杂多变的气候。